0: 하리이니 버릇삼아 등한 사유 마리암 꼬랑 스카라 무크 꼬랑 마치마누 스티크 아따우 스늄크 예스 하리이니 마리암 나 아자 바사 코리아 머리칸 스늄만 스티아 파리 머리칸 스늄만 스티아 파리 바사 코리아 매일 미소를 지어봐요 매일 미소를 지어봐요 매일 means 하리하리 미소를 미소 means smile 지어보세요 means make make so 하리하리 smile makes smile ah like that so 꼬랑 착합 매일 미소를 지어보세요 ah 갈라오 꼬랑 스뉴만 두칸 스드카 꼬랑 꼬랑 골레다 빠빠 할라주까 난 마리암 눌루 마리암 마차 브리트 밀러키트 따 해피뿐 기타 스뉴즈 밀러키트 뿐여 물루뚜 물루칸 물루뚜 자디 스마일 기타 글로알칸 호르몬양 무아키트 해피 따오 쏘 꼬랑 따 해피뿐 주보 꼬랑 보았으뇨 꼬랑 간자디 해피 마리암 하랍 하리니뿐 꼬랑 나빠 마냐 해피 오케이 기타 좀 빨라기 아살라무알라이쿰
1: #분이야란 적임

0: Mengenal, mempelajari, dan bertutur Bahasa Korea Hangunmal Hagusipayo Lughatus Salam.
1: Assalamualaikum semua. Hari ini bersama dengan saya, Mariam. Korang sekarang muka korang macam mana? Sedih ke? Atau senyum ke? Yes, hari ini Mariam nak ajar Bahasa Korea. Berikan senyuman setiap hari. Berikan senyuman setiap hari. Bahasa Korea, 매일 미소를 지어봐요. 매일 미소를 지어봐요. 매일 means 하리하리. 미소를, 미소 means smile. 지어보세요 means make. Make. So, 하리하리, smile, makes smile. Ah, like that. So, 고랑 착합, 매일 미소를 지어보세요. 아, 갈라오 꼬랑 꼬랑 스뉴만 두칸 스드카 꼬랑 꼬랑 몰래 다파 할라주까 난 마리암 눌루 마리암 마차 브리뜨 밀러키트 다 해피뿐 기타 스뉴즈 밀러키트 뿐여 물루뚜 물루칸 물루뚜 자디 스마일 기트 글루알칸 호르몬양 무아키트 해피 따오 소 꼬랑 따 다 해피 뿐 주보 꼬랑 보았으니 꼬랑 악한 자디 해피 마리암 하랍 하리니 뿐 꼬랑 다파 바냐 해피 오케이 기타 좀빠 라기 아살라무알라이쿰
0: #분이야란 자킴